0: 그거는 뭐 하나씩 써 드릴게요. 그거는 뭐 저도 쓰고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.
1: 번도 입을 때가 있지.
0: 그거는 뭐 그냥 비싸게 쓰는 게 그 배지.
2: 그럴 수 있어.